0: 또 후에 아무래도 그 시대 관사 위에 어그레이 트레이
1: Yeah, I'll see you
2: on the phone. Yeah, we're.